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태파 양대뿌리
3: 양태네 뜨만의 뜨만의
4: Yo Pachaiki,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 Voces compartidas.
0: Ma igual es guantes, cabrón.

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대파, 양대뿌리,
3: 양대. 이만해,
4: 이만해.
5: 유 발차이지, 에르볼.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7: Voces compartidas.

0: 계란 초밥,
1: 양대
0: 뿌리,
1: 양대
2: 쯔마네 쯔마네.
0: 유발 차이지 에르볼.
3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4: Ma iguales guanches causas.